해주고 싶은 것이 많았지. 사주고 싶은 것이 많았지. 데리고 가고 싶은 것도, 길거리에 팔고 있는 꽃도, 현금만 가능하다 하면 ATM 기계에서 많은 돈을 뽑고,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냐 하면 괜찮다 하는 그런 여유. 근데 난 흔한 사람이었지. 그 중에도 조금은 특별한 사람이었지. 예술한답시고 조금 다른 사람인 척, 사진 찍을 때는 이상한 포즈를 짓고, 내 생일이 되면 너의 선물을 기대하고, 너의 월급 날엔 비싼 밥을 먹자고 졸랐던, 철없던 내게 괴물처럼 다가왔던 너의 생일과 나의 한숨. 아무 날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길 바래. 특별할 거 없는 일상처럼 지나가길 바래. 달력 앞에 내 모습은 벙쪄.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나 할 줄 아는 게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 너에게 사주고 싶은 가방 그만 먹었지만 돈이 좀 모자라. 급하게 찾아본 단기 알바, 너가 기뻐하는 상사.

뻥쳐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나을 줄 아는 게 없어 나을 줄 아는 게 없어 네 목소리 남자들 웃음에 섞여 나란 존재는 점차여 터져 행복한 네 모습에 할 말이 없어 난 진짜로 또 할 말이 없어 미안해 할 필요는 없어 내가 먼저 말하려 했었어 먼저 헤어지자 해줘서 고마워

0: 가고 싶은 대로 가 가고 싶은 대로 가 설명 없는 지도 위 우리는 나침반도 없이 두렵지 않아 새로운 시작
1: I feel the way I do I feel the way you do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스며들어 아무런 걱정

삼촌! 삼촌 좋아하는 오징어 상어수다! 없어! 여기 없어! 파란 대문할망 아파마심 무사 물건 암삼수가 며칠 전인가 다른 만물상서 사는 거 담던디. 에? 다른 만물상? 다른 만물상은 참암심은 거기랑 삽서. 아 우리는 안 사서 너한테 사자는 안 산게. 아 우리한테 팔아야 주게. 다 똑딸망마심 다른 할망이 삼인 말려야지 무사 사는 거 보고만 있어 수가. 난 어떤하랜 뭐 손가락 발망 살랜 다 똑딸망마심. 아이 동서가 동서가 무사 딴 만물상 얘기엠시니. 아 이젠 우리 어떤하랜 너 안 오면 우리 다 어떤할 거라. 아 저번 만물상은 물건도 안 좋아서 동석이께 좋은디 어떤할 거?

숟가락질에도 인정받지 못해 눈물이 또 날지어도 가족한테 don't let me 욕을 먹더라도 어른스럽지 못해서 자주 울더라도 내가 곁에 있을게 너의 하루 끝에서 너 기다려줄게 그래 나의 품에서 내가 빌려줄게 내 어깨 모든 너 위에서 기대

착취라도 인정받지 못해 눈물이 또 날치어도 가족한테 don't maybe 욕을 먹더라도 어른스럽지 못해서 자주 울더라도 내가 곁에 있을게 너의 하루 끝에서 너 기다려줄게 그래 나의 품에서 내가 빌려줄게 내 어깨 모든 너 위에서 기다려줄게